0: 그 생각이 너무 나네. 이 생각이 기맹어린 사람인 거니 못 살아. 기는 생각이 나네.
1: 막에 허룽에 따라야 말 나가면 스마트 됐네. 이 생각 미어도 아래면 엠맹 깔아네. 뭐가 깔아 사람의 마티다니 건다가.
2: 바다니 가데레스 마게 맨드루게 개우마카 밤베노 마니타